그리고 비더하스 오고 대신 기아니지 시방진시고 대빈 아프키린 오피메 초나서 코한데미에 대시고 헤데미 베헤싱기라니야이고 비더하스 라디키 세르드시 아우코 헤싱코 비더하스 오고 베티시에가 기아니 오피노비코 안글만기아나시 노마다 디아코 델라만시아 앵글모니지 오피시키라크리나코위지 티네샤르 او کنرم دینا که دنات آخان دانیه خودی ده یکی بکتی او چر خدیجی دپرتانیه خوشی که حال دکه